0: 그런 것 같아요.
1: Here's another phrase we can use around the fuddy in the evenings. Help me peel these potatoes, please. 아피나 마이 코아키 테 타히 타히리 와이. Help me peel these potatoes, please. 아피나 마이 코아키 테 타히 타히리 와이.
2: Hireo kōrero, hireo ora.
3: A spoken language is a living language.
4: Tainui.

0: 이 와리아 티라 라바코 엘비스 프리즐리 Can't you feel 피로피로 이 티나 I tell you are awesome babe
1: Strong
0: I strong tina koe a koeira te reo kōrihi te waiata te manu te yoriori rangi waere ai waiata ana kia koutou kia tātou katoa e te wi mau tonu mai Gladys Knight coming up me tana waiata midnight train to Georgia